대개제 가자마다 주는 데로 산다마로 주의 대개제 소마다 주는 데에 취해 나는 데 명제라 대제 소마제 대개제 소마다 좀된 데에 산다마로 주는 데에 가자마다 라바조 취해 나는 데 명시라 예파로 좀바 제자대 대대따라 소마제 대제제시나 라조 대제샤바에 시라 예파로 좀바 강 소마대 예파로 좀바 제대대 나시대 예파로 좀바 제자 오와라 주 진세 대제샤베 송베 최대 강의 윤양마로 주제 소화 좀된 데 대제샤베 강 송베 최대 아야마지야라도 좀된 대제가 자바로 좀 대진님도 좀 전개 동점을 좀 이제 좀 나서 두지 요바 대망화 이냐마로 좀 이제 소바 좀된 대사이도 대망화도 대망화도 대제도 좀 대사이도 강화도 좀 제바 대진샤베 좀 이제 하나사이도 세계와 좀 대제 감강화도 다 감만 제바 대제 좀 이제 하나지 대감 세계와 좀 대가 자바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0: 신계담바연전대긴들라야사선로디고신야미저진겨와부송소와제랑게선대용선대제네상계감마로제마메다주마저보주로다메랑로다제다보디제전난대다다선안디탁제세보예고마도네게게다도네가다다다지웨라 유성제외 용도사서 로 대하다 오몽 가대 가대 바람 가대 바라 성거대 무대에서 년대시오 전호 근신이제 이제 천사 가해다 로마 백바전호 남신이제 시대전호 자보고 간다연다 제배전호 남보군대 노선 년대전 요생배 소제 산제진이 용대가 차서 로
1: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파바시레 벌어 준 데지 것이 오신 거. 자, 하라제도 아야 베다 세다가 이제 바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파바시레 벌어 준 데지 것이 맞다 보죠. 그런 좀 만들 자도 이거 받아 주는 데 제가 미안 이제 보기 되게 그 맞지 좀 알아봐 가지고 너는 이제 안 가지고 그런 거 좀 이제 받아 버려 봐. 너무 받아 가지고 좀 내 좀 이제 가서 되게 이제 잘 받아 줘 보는 데 제가 만드네. 이제 이런 무슨 얘기지? 제가 내 좀 내니 이런 게 좀 무슨 얘기지? 제가 잘 좀 내가 이제 맞대 제가 이제 지금 무슨 요만 하는 데도 좀 해서 제가 좀 대장 내가 말하지 뭐든 전에 그 아무로 상대 대방으로 보상을 주도 전에 그러면 뭐 뭔가 좀 내가 와서 통과를 하는 좀 내 이제 저거 하고 가서 내가 뭐 무슨 저도 보다 양대에 대해서 다 한다 말하고 좀 그걸 등에도 아주 대도 같네서 그 말하고 좀 때문에 나한테 너를 보지서 뭐 많이 말하고 주대 좀 되는데 가라 어디로 가면 되거든 좀 내가 드리고 좀 내내 되지 제가 말하고 좀 말하고 좀 산지 이제 아니 왜 사람 와서 봐좀 말하고 말하고 한 다음에 다 맞지니 예배 배한다 보다 제일 잡에 주도 말해서 맞지 뭐 하나 말하고 이런 거 때문에 다 맞지니 예배 이런 거 대방 좀 내가 달리 있어 좀 내야 되지 좀 말하지 마는 거 상대에 이제 좀 와서 맞지 말아 말아 앞에 나와야 다 맞지니 예배 배한다 보다 얘가 잡에 주도 맞지 맞지 말아 말아 말아 예배 다 맞지니 예배 이런 거 대방 좀 내가 말하고 좀 말하고 좀 내야 되지 사람이 태파라 이런 거 보지 보지 보지 아직도 아주 밝게 아직도 아무도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소문이 없는 대단한 대마로 좀 내는데 이게 다니마다 좀 내는데 이게 저도 말도 어떻게 될까 좀 라조 대일 안 좋음배 대바라 나와 좀 내니 뭔가 계신데 현지 그만은 섬쟁 돈 두에 두바 말이게 밤 말이게 밤 저세 이제 밤 저세 이제 밤 저세 무슨 때 너무 많이 밤만 소주시 했잖아 나무 저세에 매주세에 나 섬지 하나 주도 같은 게 돌아 봐 인다 봐서 또 맞아 그만만 맨날 늘 그러는데 내가 저도 아타스면 내가 때 내가 봐요 내가 내가 섬지 한 요소 내가 내 봐주 밤에 내가 섬지 버리 되지 나 라조 가서 저러 봐서 밤 나 섬쟁 라조 가서 이제 좀 아선바 제도 아주 대지 문제도 바로 최초하게 남의 예세에서 와라 언제 말아 주고 받는 데 내말아도 순대인들이 가서 받을 수 있는 바다가 너도 장난한다 오 외처럼 아저한테 너무 외처 아주 공부가 저주 못한 게 예세에서 와라 아니면 예세에서 와서 내말아도 순대인들이 가서 받을 수 있는 이제는 이제 봐 하나야면 내가 지금 저번에 있었는 이분 거네 아 라조 대성 말하고 많이 매주 라조 우리 지금 뭐 대성 좀 보고 봐야 돼 이제 봐도 와서 이제 말하고 좀 순대에 대해서 말 맞아 봐도 봐야 돼 이제 봐도 우리 민지가 되셔서 이제 왜 이렇게 좀 봐주기 잡아 이게 잡이 대부분도 봐시 이건 무슨 말인 게 대부분도 어마마지 매도로 좀이 예산에 말아줘라 되게 제가 돈도 벌어주고 지금도 대부분도 못 해도 모두 돈을 지금 누구 대부분도 마음에 와 대신 좀 이제 내가 일단 대신 잡아라 대나 제 마음에 와도 대신에 보다 중요한 대라 사장님 말아줘 이제 좀 순년대 마음을 몇 가지 좀 말아 대면 예체 너나 말아 지금 아주 많아 순재 강을 나서도 다음 주 대대 되게 제바다라 야 나머지 제바주 오마 중화 다시 제바도 순년대 얘가 다 말아줘 강을 줘야 되는 거만요. 나라도 강조해야 되기도 마음 매주는 게 참아라 담배 해줘라도 남아지고 좋아라 선제 강을 얻어도 담배도 되지 세시에 바다라 양은 담아도 되지 바주와 중하다치 일랑삼 중하다치 일랑삼하치 주여되게 멀지 주여 마음 매주는 게 참아라 담배 주여라도 남아지고 좋아라 중지 삼아삼아 참부수를 안 담아 문제 담아 세라바다 담아라 중대하여 중지 삼아삼아 참부수다 예산제 지금 아니고 제바마 예상에 전하기 위해 담아 제바마 이제 아주 와산지 예쁨다도 말하니고 제진아 사지 예쁘다 도 말하기에 다 집에서 말씀 받지 못하다 아주 와 아주 와 강하다도 아무도 세세 받아 세면에 받지 그가 많이 받지 못하다네 예제 배제도 와가지고 그는 예제 배제에 대해 아주 와 선지한테 담아지 선 예쁨 바람에 받지 예진으로 우두 받지로 되지지나 아주 와 주산 바 삼아지 못하는 다도 두지에 두 말하는 예 선지한테 두지 마마예 선지한테 두지 마마예 소 두지 마마예 다도 두지에 두 마음이 집에 제로 와대라 받지로 예선 바 삼아지 못하다네 수수와 두의 제바다 최음의 바양 두신 미주대야 제단년 두신의 바양 두범주로 대지 라조가 강대 주사마 선바천바다 수수와 두지 주내 등인 사가다 두의 제바다 주의 제수면 제한 두의 제바다 수수마 가서 수마 주의 제바다 강대 수사매 바라 두신의 중나야 등인 사가다 두의 제바다 주의 제수면 제한 두의 제바다 수수마 제바다 가서 수마 주의 제로 대지 제한 아로 주의 제바다 최장로 바소 미지대 최마인 바이 미수미 제로 대외나 탈레 무니사야 지금 남아다 디시 다바르 세바 링다브르 시에바 나머지 저 나머지가 방과라 장 저 많이 봐 나머지 제일 메시 통과 전향 좀 되는데 이게 저도 말 저도 이제 가동도 아 저도 이제 나머지 좀 대신 샤베 간라 매 방과 나머지 좀 엄마도 막 한계 배 줘야 되다 저도 약간 연유냐 마 대신 샤베 줄 그때 간 연유냐 마 대신 가도 말 좀 되는데 라 저도 말 저도 이제 좀 전쟁에 다게 좀 되는데 이제 선배들 다 막한 대신 샤베 간라 매 방과 나머지 좀 엄마도 막 한계 배 줘야 되게 뭐지 바나 소 이 샤베야 땡베야 쳐대 칸야마지 나도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말아도 되지 이제
1: Yang ada sesuatu yang lain, yang ada berantai, yang ada sesuatu.
0: 매바 제도와 경쟁이 이게 되냐 내바다 좀 알아서 먹어도 좀 받아 봤어 내가 내가 또 받아 주면 아버지가 나한테 선생님 이제 봐 제가 정말 해야 되지 내가 말하면 봐 야 선생님 이제 많이 들어 봐서 제가 말하는 데 타바 좀 아이가 나 봐라 주면 선생님 내가 말해 줘라 타바 아버지 좀 말해 놔봐 주면 선생님 내가 말해 줘야 되지 내가 송소 나 지금 안 나한테 내가 다른 바다 상황도 나오고 좀 받아 주면 진짜 내가 내가 말도 맞다 단지 이제 봐 이렇게 아제 잡에 이제 선생님 다 담으려 했는데 이번 받아 말아 좀 많이 요 선생님 지금 받아 말 선생님 이제 받아 좀 마음에 받아 저는 몇 받아 좀 받아 받아 주되 선생님 제가 담 이제 나 예 장주 그 타바람 타바주로 되지 않아

0: T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ato, Pugi Nancho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1: Danyang, Kasul, Sakshan Jelengi, the Pungu Kuji Ting, and the other Jinyung, the Shawan, the Judeva Tati, or 증량에 남다 고통에 이런 신이 뭐 이르산에 대자와 아니 나도 몽바디 가시고 그게 유진 내루 아니 다음에 통일 이르산에 그 내루

0: That it is on the basis of practicing the Four Noble Truths that one will in due course attain the four kinds of results. Four kinds of results refers to the stream enterer, once returner, never returner, and the arhat state.
1: Then the Rang Sanje Ye Thepo La Shubo Nam Ji Tawa Ni Chue Tham Je La Mudi La Sobe Droa Da Kure Kuyun Da Be Da Da Ba La Soma Ba Tawa Nyan Dua Da Tun Yun Se Ni Kong Du She Ba Na Si Che Ni Te Le Che Var Do Su Ji Phung Bu Ang Su Ji Phung Bu Ang Ay Me Yi Ma Da Ba Sa 송은 다 수기 풍부당 천감지 초하시기라 다음에 봐 도신 사야디 송어 나 담벌 못 줘버 치다 송어 치다 나와신도 못 줘버 세주 송신 이동 그때 권하니 이 송구야 아래 다시 몬도지에 나리야 하다다 최고 송구 또리 맨자 송송세 년도 가사를 담에 랑산지에게 송진이 이런 것들 권하니 청주 선배 담에를 따와 송도와 자다 대다 투부 전에 송부 인사래 자 드네 이모 인도 다 송진이 이런 것들 권하니 가사 변한다 송진 또 못 봉치다 지금 못 봉치다니 땡지 쓰룩 때문에 내가 저거 싶어서 송하는 시절이 저는 그 송도 방 진도 매방 다 저는 이렇게 해봐야지 송구야 그래 다 저기 진도 시바 땡주 다 송어 다 가서 우리 그게 다 랑그 둔대 관해 봐야 랑그 둔대 가서 우리 그게 늦은 시절이 송어 땡벌 매봐 진도 땡벌 따와 다 저는 이렇게 다 섬섬에 따와 这是家里的事第一套呢人成熟人之后特别对那昂子人之后过来上街吧人之后过来的我把枪去吧送你可是这个事情呢如果你年龄的给人信念的没对吧人之后过来 这部分都吃呀年龄的给人信念的没对吧我们宽白书记但是这部分中央了就你就关键是但是这部分中央他说这个杨老师你录中毒给你去了呀看了讲你去你什么团到呢
0: Next is the explanation of the view of the followers of the Pratyeka Buddha vehicle, which is the self-realized ones. So we read in the text, the view of, this is on page 34,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is as follows. With respect to viewing the eternal self and so on that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